0: SK 오션 플랜트 등 사업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1: 美媒披露, 美海军新一代护卫舰的建造可能采取所谓的芬兰模式，也就是首批一两艘舰艇在海外建造之后，生产将转移到美国国内的船厂。分析认为，如果该计划得以推进，这将意味着一个多世纪以来美国首次从海外采购军舰。 自20世纪20年代起，美国国会通过了多部法案，规定美海军和海岸警备队的船只及其主要部件必须在美国境内建造。不过，美国总统特朗普8月签署了一份备忘录，允许符合条件的外国企业参与美国军舰建造。此前，韩国韩华海洋已经获得了为美海军补给舰进行维修保养的合同。 韩华集团还斥资1亿美元收购了美国费城造船厂。该造船厂是美国仅存的两家能建造大型商业货轮的船厂之一，曾是美国实力与创新的象征。此后却沦为美国制造业衰落的象征。厂区内仍然使用着一台1942年制造的起重机。
2: A lot of times people call it a dinosaur.
3: What else is a dinosaur?
2: Almost everything that you've seen out there.
3: How many ships do you actually make here?
2: Here at the Hanwha Philly Shipyard, we deliver 1 to 1.5 ships a year, versus our yard in Korea, where they deliver basically one a week.
3: What? One a year for delivery versus one a week?
2: That's correct.
1: 负责人表示，这里不仅用工短缺、设备老旧，螺旋桨甚至发动机等核心零部件都得从海外进口。
4: 韩华计划追加投资，并已从韩国派来50名技术指导人员培训美国工人。3号，多家韩国媒体爆料称，韩国政府正在考虑向霍尔木兹海峡派兵。韩国总统府与国防部4号表示，相关事宜尚无定论，正与美方保持沟通。
1: 3号，多家韩媒爆料称，韩国政府正在考虑向霍尔木兹海峡派兵以支援在该地区活动的美国军舰等。
5: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 전력은 해상 초계기, 폭발물 처리반, 해군 군수 지원함 등으로 해상 초계기 파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韩媒援引韩国国防部相关人士的话报道，韩军部队被派往霍尔木兹海峡后 ，P8 海上巡逻机将负责监视潜艇和水面舰艇，爆炸物处理班由海军特种战团所属的水下爆破队兵力组成，将与他国海军舰艇展开联合行动。军需支援舰或将搭载直升机，并同步派遣约140名船员负责后方支援。 韩媒指出，海上巡逻机与军需支援舰若前往霍尔木兹海峡，需在外国靠港。在霍尔木兹海峡执行任务期间，也需要依靠周边国家的机场和港口提供保障。目前，韩方正在与相关国家就后勤等问题进行协商。不过，要实现派兵，还需国会同意。据悉，李在明政府最早将于9月内向国会提交申请。
5: 향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을 확정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하는 건 노무현 정부 시절 자이툰 부대 이후 22년 만입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1: 伊朗战事爆发后，韩国政府在是否出兵中东的问题上始终态度模糊，表态谨慎。韩媒普遍认为，李在明政府此时开始讨论派兵与美方的压力不无关系。 美国总统特朗普多次表示，韩国接受了美国的保护与帮助，却不愿在伊朗问题上提供协助。就在8月，特朗普突然下令缩减美韩联合军演的规模，原因之一就是韩国不愿出兵霍尔木兹海峡。
6: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I think he's very nice actually,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1: 此外，韩美关系近期还受到韩国对美投资迟迟没有落地等因素的冲击。有分析指出。